0: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너 순대 남았길래 먹었는데? 라고 대답하죠. 여자는 내가 순대 좋아해서 아껴준 건데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먹으면 어쩌냐 하면서 서운해해요. 그 말에 남자는 평소에 순대 못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라고 더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연 여분께서는 그전에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 생각한 점이 몇 번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었고 그래서 이 일로 둘은 파혼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자친구인 사연녀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라고 하는 게 저희 사연입니다.
1: 실제 있었던 사연인가 보죠?
0: 그렇죠. 커뮤니티에 하나 올라온 사연인데 저희가 조금 각색을 한 거죠.
2: 거의 깻잎 수준이네요.
0: 뭐 깻잎 논쟁 말씀하시는
1: 거. 깻잎하고는 이게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 게 파혼까지 하셨다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갈 길을 갔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고 또는 그거를 이해를 못해주면은 언젠가는 파혼을 할 길이었지 않았나.
0: 이거 순댓국이 아니어도 그럼요, 언젠가는 그렇지 않았을까.
1: 좀 근데 남자지만 뭐 이게 정말 사연이 양쪽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남자의 조금 매너가 없는 것 같다.
0: 사실 그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댓글이 있었는데 사실 이 사연이 올라온 이유가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말을 했대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 너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 뭐 좀 뺏어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약혼까지 한 오래 사귄 사이면 뭐 음식 쉐어하는 거야 뭐 어때?
3: 그치.
0: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그 사연의 입장에서는 배려심이 없.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 글을 쭉 읽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여자친구분은 제가 그런 포인트 오브 뷰였을 것 같아요. 좀 사소한 거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좀 때가 있잖아요. 예민할 겨울일 때.
1: 겨울이구나.
0: 아니면은 너무 남자친구가 눈치가 없지 않았나.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순대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몇 년 사귀면은 사실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뭔지 뭐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지 않을까요?
1: 그럼요.
0: 근데 그거를 내 순대를 하나 더 주지 못할 망정. 내가 아껴둔 순대를 눈치 없이 하나 먹었다. 그러면 사실 이거 별거 아닌 거라도 때가 아니면 화가 날 수도 있겠다.
2: 인연이 아닌 거지.
1: 그럼요, 그럼요. 아닌 것 같아요. 때도 때지만은 이게 항상 우리가 뭔가 일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2: 그렇지.
3: 사소한
1: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대응.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한데 순대 한 접시 더 시키면 되지.
3: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1: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타박을 줬어.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 순대 한 접시 더 시켜서 먹자. 라든지. 그러니까 좀 사과 쪽으로 갔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이게 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고고 아닐 수도 있고
1: 저는 사연이었어요.
0: 아니 제 사연 아닙니다. 근데 약간 저는 이제 객관적인 눈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이제 약간 호르몬의 영향도 좀 있고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작은 행동이 좀 되게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1: 맞죠.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여름이어야 돼.
0: 그래서 내가 가을이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1: 내가 가을이고 그러니까 항상 늘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여유를 좀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이게 아내가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좀 예민하게 할 때 이 제가 나가는 반응이 조금 여유를 가지면은 침착하게 대응이 되더라고요.
0: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두 분은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면 어느 순간일까요?
2: 사랑을 받는다고
0: 내가 사랑을
2: 남편한테
0: 받고 있구나.
2: 저희 남편은 요리를 참 잘해요.
1: 잘하죠.
2: 갖다 잘 받쳐요.
0: 근데
2: 식탁에 딱 좀 세팅해놓고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순대 얘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인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처럼 순대 못 먹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는 거야.
0: 그럼 순대국집을 아예 안 가지 않을까요?
2: 아니요. 해장국 먹어요.
0: 아, 가서.
2: 다른 걸 먹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저도 굉장히 포용력 있게 모든 걸 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어떤 때 반응이 예민하게 나갈 때가
1: 그럼요.
2: 있어요.
1: 그렇죠, 있죠, 있죠. 있죠.
2: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놓고 또 후회를 해요.
1: 맞아.
0: 네. 그렇죠.
2: 그래서 사실은 바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사과하거나 아니면 자기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뭐 이렇게 나가기
0: 몰랐어?
2: 해도 되는데
0: 이렇게 하나요?
2: 아 미안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1: 그렇지.
2: 거야. 아 깜빡했어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반박하고 싸우면 왜 아니 뭐 그거 가지고 뭐 그 쫀쫀하게 그래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싸움이 되는
0: 먹을
2: 거잖아요.
0: 먹을 거 가지고 쪼잔하게
2: 그러니까 그런
0: 거죠.
2: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말투 때문에 그쵸, 또 싸움이 맞아요. 커지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2: 항상 사소한 걸로 시작하잖아요.
0: 맞아.
2: 네
1: 정말 그리고 싸움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걸로 많이 싸우더라고요.
2: 남의 일로?
0: 뭐 예를 들면
1: 드라마 보다가
0: 내 이야기도 아닌데
1: 우리 얘기도 아닌데 괜히 뭐 남자가 잘못했네 여자가 잘못했네 이 얘기하다가
0: 공감하실 거예요. 네.
1: 너는 말이야 이렇게까지 가는 거 그런 걸 많이 봤어요.
0: 네.
2: 우리도 가끔 제가 이제 남의 집에서 들은 얘기 이제
1: 그랬대
2: 그렇지. 막 그럼 얘기를 하면은 저 남편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럴 수도 있어요.
0: 그게 뭐가 그렇게 네. 저도 근데 그렇게 진짜 많이 있어요. 막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보다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모럴리티가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2: You are wrong.
0: 맞아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2: I'm always right 막 이러면서
0: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포인트 뷰가 있다면 네. 그런 게 같아요. 이제 그 음식 쉐어를 절대 용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 네.
0: 네, 내 음식인데 왜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쉐어를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DJ님들은 자신의 파트너,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쉐어할 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랑 되게 친한 언니가 누군가의 숟가락이 들어간 걸 절대 먹지 않아요. 아주 털털한. 털털한 그 뭐 영미 언니가 그래서
1: 우리 컬링하는 영미
2: 그렇지
1: 그분
2: 그렇지 그래가지고 꼭 쉐어를 할 때는 그 쉐어 숟가락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옮긴 것만 드세요.
0: 한국 사람들은 보통 전골이나 제가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네. 한국은 그거 아세요? 과자 파티라고 들어보셨어요? 과자를 다 이렇게 다 봉지를 뜯어서 책상에 이렇게 다 붙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먹는 거예요.
1: 군대에서 하는 건데?
0: 학교에서도 네, 많이 하죠. 그리고 특징 햄버거 집을 가면은 감자튀김을
1: 감자튀김을
0: 쉐어를 해요. 근데 호주에서 한번 그렇게 잘못하셨다가는 친구와 인연을 끊을 수 그렇죠. 있다는
1: 그래요?
2: 이건 네가 먹고 된 건 내가 먹어야
0: 돼. 아니 이해를 못한대요. 왜 내 감자튀김을 다 쉐어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1: 감자튀김 하니까 그런 모임도 있다고 들었는데
0: 무슨 감자튀김 쉐어 모임이에요?
1: 모여가지고 감자튀김만 먹는데요.
0: 근데 얼마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쉐어를 하실 때 음식 가지고 잘못하면 싸움나요. 특히 그런
1: 사람들.
0: 왜냐면 먹는 속도 차이도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식욕 차이도 있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1: 싸우는 게 다 젊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2: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나도 음식 가지고 싸우는
1: 게 한참 없어요.
0: 아 진짜. 네. 저는 제 실제 이야기인데 그 남자친구랑 저랑 먹는 양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진짜 대식가입니다.
1: 네. 그래서 누가 대식가?
0: 저기 오빠분이.
1: 다행이다.
0: 저도 근데 가끔씩 부러워요. 그렇게 많이 먹고도 체중을 유지하는 게
2: 소화가 되고.
0: 근데 한 날은 제가 일주일째 장을 봐요. 그리고 소분을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일주일 뒤에 내가 해먹으려고 문을 열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1: 속상하다.
0: 냉장고가 털린 거죠. 그러면 어디 갔어? 나는 하나도 안 먹었는데 나 맛도 못 봤는데 왜 어디 갔어? 이러면은 자기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내 거 한 조각을 남겨놨어요. 아직.
1: 당연하죠. 이쪽으로 모시고 오세요. 우리 또 교육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남겨놔야죠.
0: 근데 또 한편 한편으로는 아 이런 먹을 거 가지고 또 쪼잔하게 또 같이 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넘어가는데
1: 역시 대인배
0: 뭐 복을 받았네요 그분
1: 그러게 복 받으신 분 네. 여기 한번 오세요
0: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떠세요 라면을 하나 끓였는데
1: 끓였죠
0: 상대방에게 물어봤어요 먹을 거야
1: 흔한 일이죠
0: 뭐 밤 10시 11시에 나 끓일 건데 먹을 거야
4: 근데 안 먹어
0: 파트너가 안 먹어 나 살쪄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이렇게 하죠 네. 그러면 물어봤다 하고 하나를 끓였는데 네. 한 젓가락만 그치. 하고 다가옵니다
1: 다가오죠
2: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로 남편이랑 절대 안 싸워요.
0: 왜죠?
2: 왜냐하면 저는 라면에 밥을 안 말아 먹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네. 라면을 끓여서 내가 안 먹는다 그러면 밥을 잔뜩 넣어가지고 와.
0: 아예 손을 못 대게 만드시는 거죠. 현명하신데?
1: 역시 천재 형님. 저는 뭐 정말 흔히 있는 집에서
0: 네.
1: 아내가 물어봐요. 제가 꼭 물어보죠. 라면 끓일 건데 먹을 거니? 아이 살쪄서 안 먹어. 밤에 안 먹어.
0: 당연하지.
1: 안 먹는다 했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딱 다 끓여서 먹으려고 하면은 탁 쳐다보고 있죠. 한 입 줄까?
0: 그래도 한 입 줄까 하시네.
1: 나눠 먹죠.
4: 안 줄 수는 없지.
0: 아니 근데 한 입 줄까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나눠 먹어요.
4: 근데 그걸 다 먹으면 어떻게 돼?
0: 저도 그 생각했어요.
1: 새로 끓이면 되죠.
4: 그렇지.
0: 근데 저는 너무 배고플 때 기다리다가 끓었어요.
1: 네.
0: 근데 한 젓가락만 해서 줬어요. 근데 그 한 젓가락이 그 라면 봉지에 반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와 양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빈정상한다고 하죠. 다시 끓일 수야 있지만 그런 건 있죠. 근데 애초에 이제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두 개를 끓이고
1: 그렇죠.
0: 내가 살이 찌는 게 낫다. 안 먹더라도 내가 살이 찌는 게 낫다.
1: 다이어트 하면 되니까.
0: 그렇죠. 더 많이 먹으면 되니까 그렇지, 문제는 그렇지. 없다.
2: 아니 근데 한밤에 라면 냄새는 정말 유혹적이긴 해요.
1: 그럼요. 라면은 새벽에도 유혹적이에요.
0: 언제 끓이든
1: 언제나
0: 그래요 맞아요
2: 그 MSG의 스멜인가요?
1: 뭐 그런 그렇겠죠? 것도 그리고 추억일 것 같아요 추억
0: 그거는
1: 한국인들은 그 라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0: 저항할 수 없어요
1: 네. 네.
0: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식 메뉴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레스토랑이에요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파트너랑 갔을 때 나 이것도 트라이 해보고 싶고 이것도 트라이 해보고 싶어 네. 하지만 나는 A를 먹고 싶은데
1: 네.
0: B는 내가 먹기 힘들 다 같이 먹기 힘드니까 너한테 B를 시키라고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네네. 하죠.
2: 제가 많이 하는 거 짜장면 집에 가서 자기 짬뽕 먹어.
0: 근데 보통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1: 저는
2: 절대 안 먹어요.
1: 저는 완전히 반대인 게 아내랑 뭐 가면은 저는 주문을 안 해요.
0: 너무 자상하신데?
1: 너 먹고 싶은 거 두 개. 항상 그게 그냥 디폴트예요.
0: 와.
1: 딱히 뭘 고를 저도 뭐 그
2: 선택적 장애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사는 거야.
0: 맞아. 발렌타인 같은 거 안 챙겨.
2: 그러니까.
1: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2: 그런 야, 대단하다.
1: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냥 그러니까 고민하기 싫은 것도 있고 그냥 너 먹고 싶은 거 두 개 시켜.
0: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진짜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맞아야 네네. 되는 거예요.
1: 저는 두 개 잘 시켜요. 그래서.
2: 그렇구나. 저는 어디 가면은 꼭 우리 남편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먹고 싶어 해서 되게 저는 남편한테 물어보거든요. 뭐 먹을까? 그러면 자기 먹는 거.
0: 똑같은
2: 나중에
0: 거?
2: 한마디 해. 내가 먹고 싶었다. 자기 거는 먹을 거잖아.
0: 근데 이제 그거는 보통 트레이닝이 되신 분들
2: 그렇지, 그렇지.
0: 그런 얘기를 하시죠.
1: 네.
0: 얼마 전에도 되게 핫한 버거집이 있었어요. 너무 트라이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A라는 메뉴에 꽂혔는데 사실 그 비트루트 들어간 오지버거도 저는 트라이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나는 A가 좀 파인애플 들어간 A가 저기 땡기는데 오빠는 저거 비트루트를 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아니야 나는 파인애플 먹을 거니까 너가 먹고 싶으면 너가 비트루트를 시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운했어요.
1: 서운하지.
0: 나는 이제 너가 먹고 싶은 거 그래 먹어 이렇게 하면은
1: 그렇지.
0: 내가 다 먹나?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2: 그럼. 잠깐 근데 버거는 나눠 먹지 않지 않나?
1: 나눠 먹죠.
0: 아니 뭐 한 입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만큼 먹는지 모르시잖아요.
2: 그렇구나.
0: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를 시켰어요. 그래 내가 비트루트를 먹을게. 제가 양보를 한 거죠 제 메뉴를. 근데 결국에는 제가 좀 눈치를 봤어요. 근데 나 한 입만 먹어봤 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제가 한 그 3분의 1을 먹은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오빠가 먹는 속도가 진짜 느려요. 먹는 양은 많은데 느리니까 저는 제 버거를 끝냈거든요.
1: 축하드립니다.
0: 그래서 제가 한 개 반을 먹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도 이제 먹게 해주니까 아, 얼마나 이
1: 자상하다.
0: 이렇게 좀 뭐가 맞아야 되죠.
2: 다행이네.
1: 네, 밸런스가 맞습니다.
2: 다행이네. 보통 호주 사람들은 니건 니꺼, 내건 내꺼잖아요. 서로 터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처음에 와서는 왜 저러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니건 네가 먹고 내건 내가 먹지.
0: 어차피. 훈련의 결과라고 하죠. 저희가 이렇게 연인 관계 이제 음식 쉐어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코너에서 만날게요.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듣고 오겠습니다.

0: 하나 저러나 쉬운 거 하나 없는 인생. 고민에도 답안 나오는 극한의 선택을 한 방에 종결해버릴 진지한 헛소리 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1: 아우 진지한 헛소리 좋죠.
0: 사실 저희가 이 코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그리고 지금 항상 달디님이랑 신인주님이랑 이렇게 저랑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수디제님이 합류를 하셨어요.
1: 뉴페이스 반갑습니다.
0: 네 긴장하셨나요? 네. 괜찮으신가요?
1: 네. 저희가 사실은 토론 세대가 아니어서 이런 게 어색하긴 해요.
2: 네. 컨셉트 자체가 사실 저는 좀 이해는 못하긴 했어요. 네. 이제 해보면 알겠죠?
1: 그리고 그쵸? 저는 뭐 또 주로 누가 얘기하면 그렇지 수용하는 편이어서
0: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2: 디베이트를 하지 않죠.
1: 네. 그렇죠. 하지만 역할에 충실해야 되니까.
0: 네 오늘도 열심히 많은 걸 이제 준비를 해오신 게 보이는데요. 네. 저희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1: 네.
0: 오늘은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파트너 아니면 소식자의 입맛이 항상 없어서 내가 예민해지게 만드는 파트너 이 둘 중에 뭐가 어떤 게 더 어떤 파트너가 더 나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예민해지냐 내가 예민해지냐 이거죠.
1: 이게 실제 인물은 아니죠. 가상의 인물들이죠.
0: 가상의 인물이고 뭐
1: 집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0: 뭐 실제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 팀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1: 네.
0: 배고프면 예민해지면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파트너 팀을 들어주실 분은
1: 제가 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오늘 소식자의 항상 입맛이 없어서 내가 예민해지게 만드는 파트너는 수님이
2: 네,
0: 저희가 결론을 해보도록
1: 알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탈진님 시작해 주실까요?
1: 저희 개인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0: 항상
1: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자 그러면은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파트너.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단점을 굳이 보완하려 하지 말고 장점을 살리는 편이 조금 더 쉽더라. 그래서 이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파트너의 바라보는 관점을 살짝만 바꾸면 아주 쉽더라.
0: 어떻게 바꾸죠?
1: 배고프면 예민해진다 그랬잖아. 네. 여기 답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해결책이 명확해.
0: 먹이면
1: 된다. 굉장히 평소에는 세상 착한 사람인데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한다. 말수도 줄고 표정도 굳고 대답도 짧아져. 뭐 먹을까? 아무거나. 국밥? 싫어. 파스타 그것도 싫어. 그렇지만
0: 뭐
1: 걱정할 게 없는 게 일단 먹이면
0: 뭐라도
1: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우리 파트너의 장점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배고픈 거.
0: 원인이 하나밖에 없어.
1: 그렇지. 해결 방법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0: 네.
1: 먹이면 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응급 처치가 가능해요. 길 가다가 사람이 이상해. 편의점 쫓아가서 초콜릿 하나 사와. 먹여. 과자라도 먹여. 그리고 맛집 데려가면 세상 행복해야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어딜 여행을 갔어요. 음식 때문에 즐거울 일이 너무 많아. 이런 파트너랑 같이 만나야죠.
0: 오히려 단순할 수도 있겠네요. 복잡한 사람보다.
1: 그렇게는 말 안 했습니다.
0: 그런가요?
1: 해결책이 명확하다로 하겠습니다.
2: 저는 소식자 무입맛 파트너가 좋은 이유가 일단 돈이 안 들잖아.
1: 그렇죠.
2: 먹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재료 사야지 뭐 해야지 준비해줘야지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먹으면 조금만 만들면 되잖아. 음식 가지고 싸울 일이 없잖아.
0: 근데 수지님이 이제 예민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식습관 때문에.
1: 난 먹고 싶은데.
2: 내가 먹으면 되잖아.
0: 아 그냥 상관없이 소식자 이런 거 상관없이
2: 상관없이 그 내가 사람은 그 가겠다. 사람이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거지.
1: 그럼 파트너가 아니지 않아요?
0: 그렇게 되나요?
2: 같이 살면 파트너죠. 같이 살면
1: 나 혼자 먹어?
2: 아니 뭐 맛있게 해놨는데 조금만 먹으면은 나머지는 다 내가 먹으면 되잖아. 뭐 음식 하나 남았는데 서로 눈치 볼 이유도 없잖아요. 네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그냥 내가 다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먹을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1: 그렇군요.
0: 달지님.
1: 네.
0: 발령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지금 그나
0: 말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 먹을 걸로 싸울 일이 없다니까. 그걸 안 예민해지시면은 뭐 상관없는 거 아닌가?
2: 저는 안 먹는다고 그것 때문에 예민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1: 이제 같이 다니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소식자하고는.
0: 아니 먹는 질문.
1: 오나나 먹고 싶어. 뭐 먹으러 배고파. 뭐 먹고 싶어? 별로 생각 없는데.
0: 그렇죠. 그러면 나도 뭐
1: 한식 먹을까?
0: 맞아 아니? 맞아 안 돼.
1: 짜장면? 그럼 뭐 먹을까? 아무거나. 아 같이 다니면 너무 내가 피곤할 것 같아.
0: 피곤하고 벌써부터 답답하고
2: 저는 어차피 내가 리딩을 하니까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끌고 가서 앉으니까 먹든 안 먹든 어 입맛이 안 맞아? 응 그럼 남은 건 싸가지고 가면 되지.
1: 그것도 저는... 집에 와서 혼자 드시고
2: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란 거 아니야?
3: 아 본인 얘기이셨나요?
2: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요.
1: 그리고 맛집을 갔는데 그냥 두 젓가락 먹고 끝났어. 속상하지 않아요?
0: 그리고 보통 비싼데. 입맛이 안 맞으면 같이 가주지를 않지 않나?
1: 그러니까 나 안 먹어.
0: 그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좀 슬플 것 같은데.
1: 삶의 낙 중에 하나인데.
0: 술도 약간 짠하는 맛이 있어야 맞아요. 되고 그래야 되는.
1: 혼자 먹으면 덜 먹게 돼. 맛이 없어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막 이런 저 같으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소식자면은 차라리 배고프다고 화를 내라. 뭘 먹고 싶은지 알아야지 내가 또 맞춰서 가지. 뭐 그렇습니다.
2: 저는 뭐 조금 먹는다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의 취향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화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1: 그 조건이 예민해져야 되는 건데
2: 예민해져야 돼요.
1: 안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3: 그걸 안 하면 안 되고
2: 오케이 내가 예민해졌어. 예민해졌는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0: 상대방이 예민해지는 것보다 내가 예민해지는 게 낫다.
2: 그쵸?
1: 안 예민해지시지 않아요?
3: 그렇게 몰고 가지 마세요. 지금 수님 여기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2: 네. 내가 예민해지긴 하지만 네. 뭐 소식자가 뭐가 문제예요?
3: 제가 이쯤에서 달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배고픈 파트너가 항상 뭐 배고프면 짜증을 내잖아요.
1: 그렇죠.
3: 근데 사실 그 감정이 계속 이렇게 나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잖아. 근데 배고플 때마다 나한테 괜히 짜증을 내. 근데 웃긴 거는 자기가 짜증냈던 걸 전혀 기억을 못해. 그러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파트너죠.
3: 파트너니까
1: 못 바꾸죠.
3: 못 바꿔요. 자꾸 시나리오를 이탈하시면 안 되세요?
1: 일단 못 바꾸면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민하지 않게 하면 돼요. 미리.
0: 미리 사전 예방한다.
1: 배고파서 예민한 거잖아요. 배 안 고프게 해줘야죠. 늘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두고 즉각 눈치가 보인다 하면은 갖다 바칠 준비를 딱 하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러면 스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오늘 소식자 파트너가 평소에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했어요. 라면처럼. 근데 꼭 내가 참았다 이렇게 시킨 음식 1인분만 있어요. 1인분도 아니야. 완전 내 한입거리만 있어. 근데 꼭 한입씩 먹어요. 그래서 스님이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었는데.
1: 굉장히 예민해질 것 같은데요?
2: 당연히 예민해져. 내 거 먹으면. 그렇죠.
1: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2: 고민되네.
3: 아니 편 들어야 돼요. 고민하면 안 돼요. 그게 낫다 우기셔야 돼요.
2: 그렇군요.
1: 그리고 소식자는 안 먹으니까 에너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3: 뭐 그렇진 않을걸요?
1: 아 그래요?
2: 네. 뭔가 딴 걸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1: 딴 거 먹으면 안 되지 소식자인데.
3: 저는 그럼 반대로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식자는 맨날 식곤증 와가지고 맨날 자고 있어요.
1: 그러면 그런 파트너가 옆에 있으면 나가 얼마나 편하게요?
3: 또 현실 생활은 좀 다른가 봐요.
1: 우리 애기들하고 파트너는 잘 때가 제일 이뻐요.
2: 그렇군요.
1: 자, 저는 그러면은 우리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우리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파트너 하지만 음식으로 해결되는 파트너는 우리 배고픈 사람은 음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맛 없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커플 상담이 아니고 김밥 한 줄이 되겠습니다.
3: 네, 그러면 스님도 변론 한번 해주시죠.
2: 저는 매일 닭가슴살 한 조각, 과자 한 개 먹는 사람 앞에서는 제가 죄인이 되니 정신적 고문이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먹는 재미인데 깨작거리는 파트너 앞에서는 평생 눈치 보면서 혼밥하는 기분을 느껴야 해요.
3: 그래서 소식자의 입맛 없어 내가 예민해지는 파트너가 낫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1: 그래요. 뭐가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
2: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1: 제 입장을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2: 지금 수님이 말린 걸로.
1: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할 얘기인데.
3: 아, 너무 웃기다. 지금 네. 수님은
1: 정말 진지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3: 오늘도 참이 털 깨주나.
1: 배가 고프시죠? 예민해지신다니까.
2: 예민해지고 있어. 내가 배가 고파서.
3: 네, 오늘 저녁을 못 먹어서. 저녁이라 아침을 안 드시고.
2: 아침을 못 먹어서 아직 예민합니다. 네.
3: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토론은 사회자로서 또 생각하면 달디님이 완승을 하셨네요.
1: 일단 먹이면 된다. 네. 아싸.
2: 알겠습니다.
3: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거 토론 전에 내가 예민해지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면 저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매번 먹여준다고 하지만 자기가 알아서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하던가 왜 그 짜증날 때까지 놔두냐.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예민해지고 내가 짜증을 내는 게 낫지 내가 받는 게 싫다 편이었는데 달디님 오늘 완승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중간중간에 비상약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1: 우리 병원에서도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완벽한 치료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음식을 싸들고 다닙시다.
3: 소화는 언제? 아니 소화 언제 하고 언제자?
1: 아유, 우리 파트너 기분 안 나쁘게 해야죠.
3: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진지한 헛소리 타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스님 그 오늘 디너 타임 첫 소개 첫 저기 경험인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2: 전 좀 힘들었어요.
1: 고생하셨습니다.
3: 네, 워낙 스님이 이렇게 좀 그냥 이게 왜 이런 성격이셔가지고 오늘 아마 토론하기 좀 힘드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그리고 저희가 다음 코너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듣고 오겠습니다.

0: Hill Sanctuary House is all about building connections and supporting emotional well-being in the Hills District. In addition to programs and workshops that serve our community, our podcast, Finding Sanctuary, focuses on honest conversations, bringing hidden and often avoided mental health topics into the open with special guests, industry professionals, and community thought leaders. Listen now to Finding Sanctuary on Apple Podcasts and Spotify or visit hshl.org.au.
1: 자, 4부는 함께하는 시드니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2: 네네.
1: 자, 두 가지의 커뮤니티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가 오늘 9월 2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스트라스필드 라트비안 하우스에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대요. 그래서 이번 강연 주제는 한반도 평화의 미래와 호주의 역할. 무겁죠?
2: 네.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특히 이번 강연에는 문정인 교수가 초청이 됩니다. 문정인 교수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서 글로벌 아시아 편집인 핵 확산 방지 및 핵 군축 아태 지도자 네트워크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면서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낸 국제정치 및 외교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2000년, 2007년, 2018년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한 경험도 갖고 있고요. 이번 강연은 단순히 한반도의 현재를 바라보는 자리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호주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2026년 9월 2일 6시 라트비안 디아터 스트라스필드 그리고 강연은 무료입니다.
2: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후 6시에 참여하셔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셔서 뭐 폴 키팅이라든지 이런 호주 수상분들이랑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분들도 되게 관심 있어 하는데 한반도 평화와 미래의 호주의 역할 오셔서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콰스. 카스 아니고 콰스.
3: 콰스.
1: 네. KWASS. 20주년 아트 엑스포가 열리는데요. My 20 Story. 그래서 50명의 여성 작가가 20년의 예술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엽니다. 시드니에서 활동하는 한국 여성 미술 협회고요.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기념 전시회를 개최하는데요. 여성 작가들이 아마 우리 달디 PD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2: 네, 저 몇 번 갔었습니다.
1: 네, 저도 몇 번 갔었는데 어쨌든 이 20년 동안 걸어온 예술의 여정과 삶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뜻깊은 전시인데요. 한국과 호주 두 문화를 오가면서 살아온 여성 작가들의 경험과 정체성, 가족과 우정, 소속감, 그리고 삶 속에서의 회복과 성장을 회화, 도예, 혼합 매체, 현대 미술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9월 16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오프닝 나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9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것도 장소는 같은 곳입니다. 스트라스필드 라트비안 디어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드니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한인 여성 예술가들의 아름다운 작품과 그 안에 담긴 20년의 이야기를 만나본다면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또 시드니에서 만날 수 있는 좀 특이한 경험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또 네. 여성 아티스트 분들만 하시는 거죠?
1: 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콰스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특이하게 이 50여 명의 작가들의 그림을 이름을 클릭하면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3: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2: 작품 전시하면서 판매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1: 네.
2: 소장할 만한 그림들이 있으면 또 사서 가시더라고요.
3: 네. 네. 그리고 콰스의 의미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게 Korean Women's Art Society in Sydney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콰스.
1: 콰스. 네, 그렇습니다.
2: 여기는 남자가 없군요.
1: 네, 여긴 여성만으로 돼 있고 현재 박은숙 회장님이 회장님이십니다. 네. 아주 네. 활발한 활동 저희 기대하고 그리고 저는 가는데 달디도 오시죠?
2: 네, 가죠.
1: 문화생활 하셔야죠.
2: 그럼요.
3: 달리기 말고 다른 문화생활도.
1: 체육생활 말고 문화생활.
2: 달리기를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가면은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3: 딱이네요.
2: 좋네요. 그렇게 참석했던 것 같아요.
1: 아, 좋네요. 네, 좋습니다.
3: 그러면 여기 전시회라고 하는 게 모든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1: 그건 아니고 이제 각 그 50여 명의 작가들이 자기들의 네. 작품을 하나 두 개씩 전시를 합니다.
3: 아, 모든 작품은
1: 아니고, 네. 그러니까 각 1인 한 점이나 두 점씩 올려놓으시는 것 네네. 같아요.
3: 이게 보통 그림부터 시작하나요? 네. 그림이나 그림도 사진 있고. 뭐 이런 것도 네. 있나요?
1: 제가 아시는 분은 그래픽 아트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전에 갔을 때는 언니 내 거 팔렸어.
3: 빠질 수 없죠. 빠질 네. 수 없는 이야기
1: 하더라고요.
2: 네. 이번에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던데.
1: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컴퓨터로 작업을 하세요.
3: 그런가요?
2: 아우, 근데 너무 너무 멋있어요.
3: 저는 그 전시회나 그 갤러리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때때로 가는데 이거는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가네요.
1: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연배들이 다 조금씩 틀리세요. 여기도 네.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있으시다 보니까 그림이 다 조금씩 틀리세요.
2: 그렇죠. 네.
1: 그걸 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3: 20대면은 20년의 예술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언제부터?
1: 아, 그 20대는 아닌가 보다.
3: 그림을 그리신 거죠?
1: 아니요, 카스의 역사가 20년이 된 거고요.
3: 그러니까.
1: 네, 거기 이제 어리신 분들도 조인하셔가지고 들어가셨겠죠. 50여 명이나 되니까.
3: 멋있네요. 그래서. 50명이나 된다는 게.
1: 50명이나 되는 여성,
2: 여성분들, 한국 여성분들이니까요.
3: 네.
2: 저는 여기 아까 그래픽 아트 하신 분한 그분한테 미술관 같은 거 큐레이터 좀 해달라고. 그래서 프로그램 짜보자.
3: 네.
2: 달려서 저기 도메인 파괴에 있는. 네. 미술관을 가는 거예요. 가서 그림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3: 달려서.
2: 달려서. 아니, 갈 땐 달려서.
3: 아, 갈 땐 달려서 타시는 거 아니에요?
2: 시티에 뭐 미술관이 엄청 많잖아요.
3: 네, 많죠.
2: 뭐 그런 쪽 다니면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1: 그 이규미 씨라고 계신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뉴사우스 웨일즈 아트 네네. 갤러리에서 또 큐레이터로 얘기를 하시고 한국어로 또 설명을 네. 해주세요. 특별한 케이스
2: 시간
1: 같은
2: 맞춰서
1: 경우.
2: 예약해서 가면은 그쵸. 되더라고요.
1: 한 10명이 그룹으로 해서 가면 한국어로 설명을 또 들으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또 색다른 것 같아요.
3: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도 좋아서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큐레이터 분들이랑 함께 같이 이렇게 도우시는 거를 또 추천하는 게 설명을 들으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2: 같은 그림 알못
3: 알못
2: 그 알못은 뭐 봐도 모르니까 근데 그치. 설명을 하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1: 그렇죠
2: 보일 것 같아요.
3: 저는 좀 추천을 하시는 게 먼저 보시고 그리고 제 이제 그 각 그 제 개인적인 이렇게 느낌을 좀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도돌면서 큐레이터 분이랑 같이 가시면 비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1: 그렇군요.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1: 저도 보기보다는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3: 보기에도 좀, 그러세요?
1: 아, 그래요?
3: 네.
1: 근데 좀 빨리 돌아요.
3: 빨리. 바쁘시니까 아마.
2: 미술관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1: 그 분위기가 너무 분위기, 좋아. 그렇지. 그래서 뉴사우스 웨일즈 아트 갤러리는 특히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2: 거기가 시드니 시티에서 열리는 모든 마라톤은 다 그 앞을 지나갑니다.
3: 아 진짜
1: 네. 역시 달디야
3: 이야기가 어디로 가나 다시 원점으로
1: 달리기로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2: 거의 코스가 밑으로 그 맥쿼리 체어 돌아오는 데가 내려갔다 오르막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를 꼭 집어 넣어요. 그쯤 오면은 다 왔는데 굉장히 힘든 데입니다.
1: 사실 이 두 개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라트비안 디어터에서 둘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아쉬운 점이
2: 그렇죠.
1: 아 라트비안 디어터 같은 게 한인 디어터가 하나 있으면 한인 예술가들이 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종종 해요.
2: 빨리 벌어가지고 하나 만드시죠.
1: 제가요?
2: 네.
3: 행동력, 행동력. 그럼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에스파의 Live My Life 듣고 오겠습니다.

0: 스파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죠. 네. 트리비아 모닝 정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궁금합니다.
0: 네, 사실 저는 사실 이번 문제가 제가 내면서도 참 잘 냈다. 아, 보기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DJ님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게 좋아요.
2: 언젠가는 똑같이 되갚음을 당할 겁니다.
0: 생각해볼게요. 저 첫 번째 문제 읽어주시죠.
2: 네. 여름의 주적. 다가오는 여름철 가장 두려운 존재인 모기는 신기하게도 특정 조건이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음 중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타깃은 누구일까요?
0: 네. 정답은 2번이었던 술. 맥주를 마신 사람이었습니다.
1: 달리가 네, 맞네.
2: 제가 저희 집에서 인간 모기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군요.
0: 아, 그게 A형이어서가 아니고 혈액형이 아니고
1: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을 많이 마셔서.
0: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아 너는 나는 모기 안 물려. 막 나는 모기 물리는 체질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않아요? 보통?
2: 체질 개선 할 수 있습니다.
0: 체질 술을 많이 마시면
2: 됩니다.
1: 맥주 마시면 되는 거야?
0: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내면서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 왜 모기를 덜 물리는지 혹은 더 물리는지를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혈액형 얘기 많이 하시죠. 보통 사람들은 O형이면은 많이 물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요. 하지만 실제 음주 후에 체온이 오르고 그리고 호흡 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기가 네, 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큰 이유는 높은 체온과 그리고 호흡 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모기들이 멀리서부터 맡을 수 있대요. 그래서 호흡량이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모기가 네, 꼬인다고 합니다.
3: 술 마시면 숨이 가빠지나?
2: 기분 좋으면요.
0: 그것도 무슨 뭐 어떻게 마시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2: 기분 좋으면.
0: 그리고 저는 보통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개천가 이런 데서 한여름 밤에 나와가지고 치맥 한 잔 하시잖아요. 근데 꼭 그때 모기들이 진짜 그렇지, 많이 물리시거든요.
2: 그 모기도 그날 같이 파티한 날이에요.
0: 맞아요. 근데 모기도 음주운전하고 막 난리 났죠. 그래서 위제야 왜 모기가 저는 그때 물가여가지고 많이 물리나 뭐 이랬었는데 물가도 맞겠지만 근데 땀 냄새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좀 신기한 걸 가져왔는데 어리신 분들 있죠.
2: 네네.
0: 어리신 분들도 많이 물린대요.
2: 그렇죠. 애기들 많이 물려요.
0: 왜냐하면 분비물이 많고 그리고 체온이 임산부도 그렇고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높대요.
3: 높구나.
0: 네. 그래서
2: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덜 물린다고.
3: 그렇구나.
0: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고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높대요.
3: 높구나.
0: 네. 그래서
2: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덜 물린다고.
3: 그렇구나.
0: 맞아요.

0: 여름 가전의 비밀. 한여름 생존 필수템인 에어컨은 1902년 윌리스 캐리어가 처음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초의 에어컨은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의 습기를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어디일까요?
1: 정답은 인쇄소 인쇄공장입니다. 고온다습한 여름에 종이가 늘어나서 잉크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0: 네, 뒷발에 또 잡았습니다, 저는.
1: 그러네요. 근데 요즘에 에어컨을 많이 쓰죠. 저가 병원에서 일하는 곳도 막 영상의학과인데 거기도 기계를 이렇게 막 돌리면 더우니까 네. 저희는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거예요. 진짜 추워요. 그러니까
0: 기계를 위해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죠.
1: 그쵸. 그럼 바로 세 번째 문제 가볼까요?
0: 네, 여름 패션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여름 휴가철의 상징인 파격적인 수영복 비키니는 1946년 프랑스 디자이너가 처음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수영복의 이름은 패션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일어난 섬의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무엇일까요?
1: 정답은 2번 원자폭탄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네. 태평양 비키니 환초에서 행해진 미국의 원폭 실험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네요. 할디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네, 맞았습니다.
0: 어딘가에서 들어본 얘기였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원자폭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행복한 이름은 아니네요.
0: 아니죠.
1: 행복한 이름은 전혀 아니에요.
0: 그럼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는 맞는데 행복한 건 아니죠.
1: 그렇네요.
0: 이것 덕분에 사실은 그리고 뭐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있었죠. 그 광복절.
1: 그렇죠. 네.
0: 해방이 된 게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의 두 방 원자폭탄 때문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는데 그것도 비극이죠.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 실전에서 쓰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게 말입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0: 네. 자꾸 눈치를 주신 게 그거였군요. 자, 이번 여름 음식에 대해서입니다. 더운 날 차가운 팥빙수나 아이스크림을 급하게 먹으면 순간적으로 관자놀이나 이마가 띵하게 아픈 현상이 생깁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부르는 아주 직관적이고 재밌는 공식 명칭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1: 정답은 2번이었던 브레인 프리즈라고 합니다. 네, 한국어도 있어요.
0: 골 때리네.
1: 골 때리네는 아니지만 뇌 동결 현상이라고 합니다.
0: 뇌 동결. 네. 이거는 좀 무서운데요. 뇌 동결.
1: 그러니까요. 조금 약간 의학 용어 같고 조금 진지해지는 용어 같네요. 네. 그래서 입천장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을 했다가 확장하면서 뇌가 통증으로 착각하는 현상. 원리를 아니까 굉장히 유식해 보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저는 머리가 완전 골 때린다. 아니면은 머리가 너무 띵하다. 지금 너무 띵해졌어. 하는데 저는 여기 호주 와서 브레인 프리즈 가졌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게 됐어요.
0: 그래요?
1: 네.
0: 이건 뭔가 생각이 정지했을 때도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던데.
1: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고 시원한 거 너무 얼음 그런 거 먹고 그럼 뭐라고 표현하세요?
0: 저요?
1: 네. 골 때린다.
0: 골 때린다.
1: 아니 영어로 골 때린다 할 수 없죠.
0: 영어로 할 일이 없죠 그런 얘기를.
1: 스님은요?
2: 저는 아이스크림 먹고 이렇게 고리한 거보다는 와사비 먹고 턱 올라갔을 때.
1: 그 코가 아니에요? 찡하다.
2: 머리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머리서부터 코서부터 목까지 가가지고.
0: 아이스크림보다는 굉장히 차가운 음료 같은 거 마셨을 때.
1: 그렇죠.
2: 그때 이가 시리지 않아요?
1: 이놈 시리고.
0: 이놈 당연히 시리고요. 머리가 갑자기 띵해지는 느낌.
1: 그렇죠. 와사비는 저는 찡하다 이렇게 많이 쓰고요. 머리는 띵하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이게 뭐라고 하죠? 그 음성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많이 다르잖아요, 영어랑.
0: 그럼요, 그럼요.
1: 그래서 가끔씩 헷갈려요. 네. 이쯤에서 마지막 문제로.
0: 마지막 문제네. 이번에는 과일 관련 문제입니다.
1: 네.
0: 시원한 수박을 먹을 때 설탕을 뿌리면 수박 본연의 맛이 죽고 쉽게 무릅니다. 대신 수박의 단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것을 아주 살짝 뿌려 먹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이 가루는 무엇일까요?
1: 정답은 소금이었습니다. 미각의 대비 효과로 인해서 짠맛 뒤에 단맛이 훨씬 강하게 느껴진대요. 저는 몰랐는데 소금인 건 알고 있었는데 왜인지를 아니까 참 신기하네요. 이게 저는 이게 뿌리면 뭐 화학작용을 해서 그 단맛이 더 이렇게 인크리스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짠맛을 느끼니까 그 다음에 단맛에 훨씬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원리군요.
0: 이게 사람의 단순함을 이용하는 원리.

0: 뭐죠? 약간 쓴맛 다음에 아, 왜 쓴 거 먹기 전에 더 쓴 걸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덜 써지고 오, 뭐 이런 건가?
1: 뭐 그럴 수도 있죠.
0: 어,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나를 속이는 그런 거. 그렇군요. 네. 저희가 정답은 저희가 라이브 직후에 네. 인스타 계정이나 유튜브 채널 저희 동영상 밑에 댓글로 정답을 공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을 써주신 분들도 거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네.
0: 그리고 저희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저희 릴스와 쇼츠 많이 올라가는데 시청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1: 오,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매번 올릴 때마다 이제 좀 나날이 이렇게 조회수를 이렇게 찍고 또 댓글도 많이 달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오히려 구독자분들도 이제 슬슬 이제 모이시더라고요.
1: 정말요?
0: 아주 조금이지만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발전이 보이니까 네.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저희가 이쯤에서 이제 구독자가 70명이 됐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저희가 한 100명이 모여지면
1: 뭐 공약 가나요?
0: 공약까지는 아니고 어떤 이벤트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 100명인 만큼 100분이 계시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구독자 별명을 좀 지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구독자분들이라고 부르러도 되지만 귀여운 애칭 같은 거 팬클럽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름을 지을 수 있게 100명의 구독자가 모이면 좋겠네요.
1: 알겠습니다. 자, 100명은 세 자리 숫자를 향해서
0: 네, 그렇습니다. 저희 소통의 창은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사연이나 모든 이야기를 다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 인스타 계정을 가시면 프로필 상단에 생방송과 다시 듣기 링크나 유튜브 채널 링크 그리고 사연 신청란 링크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접근하셔가지고 저희에게 모든 스토리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는 영어나 한글로 굿모닝 프라이데이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이름은 굿모닝 프라이데이인데요. 혹시 저희를 못 찾으시겠다면 검색 엔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굿모닝 프라이데이 약자 골뱅이 GMFSYD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를 한 번에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1: 네.
0: 여러분의 사연과 좆댓구야은 방송을 함께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 네.
0: 지금까지 시아PD, DJ 달디, 그리고 DJ 수였습니다.
2: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1: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0: 남은 하루도
3: Good Day Friday! You are listening to a live 90.5